0: 어둠은 참아만나도 하오니라.
1: Transformed.com. We think the capital. Mene Obana.

0: 하나님은 나한테 세워 있기미에 에프시아미 프리모 나는 너 수원이호 당신 수원인데 당신한테 완나와도 아무 두고하고 하지 선호 당황 후원이 아무 지어모 고마디 아니나 지고에 여원이야 훈훈히 지성 나는 훈훈히 예 나는 지행이 후프리미에 나는 지어모 나는 왔으면 뭐냐 하나님 왔으면 뭐냐 뭐 이게 아프다 이게 아예 예 이게 훈훈한 모습 Sasa yawana watch me. Mama bibi. Mali madari kasambi. Wasi chisa watch me. Ana mene ya che. De bak chonyo maswani mwana. Tie me.
1: Ai Mary Magdalene.
0: Wasi yesi sana wujimi ho.